0: 하지 못도 원 바이 원보다 뜨겁게 새벽을 타네 원 바이
1: ¿Sabías que?
2: Si la basura se separara adecuadamente, podría reciclarse hasta un 60%.
1: La música perfecta.
3: En el momento.